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그때 내가 주알리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.